0: 넘은 거야.
1: 일단 범위였는데 아마 좀 막 힘들 그러면 다 아우 이제 된다는데 야간다. 안다 야한테 남의 뿌리 포털. 안다 날라 있는 거에 남의 뿌리 와라 받고 얘네들 그리고 남 모두 어떻게 하고 이다 얘네들 그리고
0: 안 되죠. 안 되냐? 니글 씨를 தொடர்ந்து ஒரு பாடலை கேட்கலாம்.